바로 진짜 전라도 전 진짜 전라도 벌레 진짜 왜 바나마 바나마께 전주기 들으니까 전라도 바로 진짜 전라도 전 진짜 전라도 벌레 진짜 왜 바나마께 전주기 들으니까 전라도 바로 진짜 전라도 벌레 진짜 왜 바나마 바나마께 전주기 들으니까 전라도 바로 진짜 전라도 전 진짜 전라도 벌레 진짜 왜 I don't want to